0: 知嗰个真啊？
1: 嘿，我
0: 系林阿珍，系我知己梁鹏。嗰陣時好細個啦，就同阿哥咧就喺荃灣嘅好景戲院咧就睇蕭芳芳嘅《林馬鎮》啦，好中意呢一套戲。睇完之後咧，我竟然咧傻傻地問阿哥話：，喂，咁《林馬鎮》做完係咪見唔到佢噶啦？